0: 如果有人不合时宜的出现在这里，那么他的嫌疑一定是最大。只要我们速度够快，一定来得及。
1: 대헌장, 타고 후문의 민나상 호도를 쓰이다. 자, 서로서로 이렇게 마셔.